0: 그건 그래도 내 편이 되어줄 가족이 있다는 뜻이고 쓸고 닦아도 금방 지저분해지는 방 때문에 한숨이 나오면 그건 내게 쉴만한 집이 있다는 뜻이며 가스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지난 겨울을 따뜻하게 살았다는 뜻입니다.
1: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누군가 떠드는 소리가 자주 거슬린다면 그건 내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뜻이고 주차할 곳을 못 찾아 빙글빙글 돌면서 짜증이 밀려온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가 차까지 가졌다는 뜻입니다.
0: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뜻이고 이른 아침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무언가가 날 힘들게 한다면 뒤집어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마음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1: 네, 뒤집어 보면 고마운 일들이란 좋은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동행에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박준람입니다.
1: 리철욱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의 오프닝곡 만나볼까요? 한 세상 나왔으니.

0: 고기, 특히 가공육의 과도한 섭취는 대장암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돼지 고기와 같은 붉은 고기 내는 발암 물질인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폴리사이클릭 방향족 탄화수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온에서 구워지거나 그을린 고기에서 주로 발생하는 물질로 대장암과 강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즐기지만 그 조리 방법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래에 생활과 건강 코너에서 상세히 알아봅니다.
1: 비만과 당뇨병의 관계. 비만은 현대인들에게 큰 건강 문제 중 하나입니다. 돼지고기와 같은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체중이 증가하고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를 넘어서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고칼로리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돼 당뇨병의 발병 위험이 커집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지만 자주 먹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한 번쯤 느껴야 할 시점이 아닐까요?
0: 계속해서 실생활에서 돼지고기 섭취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봅니다. 첫 번째, 적절한 섭취량 유지. 돼지고기를 포함한 고기는 주 1, 2회가 적당합니다. 과다 섭취는 피하고 한 끼의 고기 섭취량도 100에서 150g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육류를 자주 먹는 습관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두 번째, 건강한 조리 방법 선택. 고기를 조리할 때 기름을 적게 사용하고 찌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볶는 조리법은 고기의 지방 함량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오븐에 굽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해 보세요. 또한 고기를 굽거나 찌는 동안 불필요한 기름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고온에서 구워지는 부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0: 세 번째, 다양한 채소와 곡물 섭취. 식단에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채소와 곡물을 풍부하게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 도움이 되며 고기의 과도한 섭취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채소를 곁들인 샐러드나 채소 반찬을 자주 섭취하면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1: 계속해서 돼지고기의 대체 식품에 대해 알아봅니다. 첫 번째, 닭고기. 돼지고기보다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닭고기는 훌륭한 대체 식품입니다. 특히 닭가슴살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다이어트나 체중 관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돼지고기 대신 닭고기를 자주 활용하면 맛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두 번째, 생선.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 고등어, 참치 등은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이러한 생선들은 지방이 적고 우리 몸에 유익한 지방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1: 다음 세 번째, 식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도 돼지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옵션입니다. 콩, 두부, 렌즈콩, 퀴노아 등은 고기의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으며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영양을 공급합니다. 특히 비건이나 채식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번째, 채식 또는 비건 옵션. 채식이나 비건 식단은 돼지고기를 대체하는 가장 건강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채소와 견과류, 씨앗 등으로 영양을 고르게 섭취하면서 고기 대신 다양한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육류를 줄여나가고 채소 기반의 요리를 시도해보는 것도 건강을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1: 돼지고기를 자주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대장암, 비만, 당뇨병 등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돼지고기의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조리 방법과 다양한 대체 식품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 끼 한 끼의 식사가 우리의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임을 기억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해 보세요. 우리 모두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맛있는 식사를 즐기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계속해서 단고기와 연탄 삼겹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들을 알아봅니다. 첫 번째, 발암 물질의 생성. 연탄불에서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과 폴리사이클릭 방향족 탄화수소 같은 발암 물질은 고온에서 고기를 조리할 때 주로 생성됩니다. 이 물질들은 고기 표면이 타거나 그을리면서 더 많이 생성되는데 장기적으로 대장암 등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탄불에서 고기를 구울 때는 과도하게 그을린 부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두 번째, 고온에서 발생하는 유해 화학물질. 연탄불에서 고기를 구우면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와 같은 유해 화학물질은 공기 중에 배출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기를 구울 때 수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실내에서 연탄불을 사용할 경우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탄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환기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0: 세 번째, 지방 섭취와 심혈관 질환. 연탄 삼겹살이나 단고기는 대부분 고지방 고기입니다. 삼겹살은 특히 지방이 많은 부위로 이를 자주 섭취할 경우 체내 지방 축적과 콜레스테롤 수치 증가가 우려됩니다. 과도한 지방 섭취는 심혈관 질환과 비만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고려해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계속해서 먹지 말아야 할 독성 채소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첫 번째, 화학비료를 이용하여 키운 콩나물. 화학비료를 친 콩나물에는 니트로소아민이 들어있으므로 이런 콩나물은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화학비료에 함유되어 있는 아미노기류 화합물이 세균의 작용으로 니트로소아민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니트로소아민은 사람의 위암이나 식도암, 간암에 걸리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콩나물에 화학비료를 치지 말아야 하며 또 이런 콩나물은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합니다.
0: 두 번째, 갓 뜯은 원초리 나물. 원초리 나물에는 콜키신이라는 생물염기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먹으면 몸 안에 유독성 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몸 안에 3에서 20mg의 콜키신이 흡수되면 대변과 오줌에 피가 섞여 나가게 되며 심지어 중독되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초리 나물은 말려서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원초리 나물을 가공해서 말렸을 때 찌거나 물에 데침으로 독성이 물에 용해되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원초리 나물의 독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섭씨 60도 이상 되는 뜨거운 물에 데쳐서 잘 우러내거나 찌거나 말려서 먹음으로써 독성이 있는 산야초를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1: 다음 세 번째, 갓 뜯은 버섯. 버섯에는 포트피린류에 속하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빛에 특별히 민감한 이런 물질이 몸 안에 흡수되면 사람은 피부염에 걸리게 됩니다. 때문에 생버섯을 먹지 말고 말려서 먹어야 하며 마른 버섯으로 채를 볶을 때는 먼저 맑은 물에 불렸다가 씻어서 써야 합니다. 그래야 중독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0: 네 번째, 오래된 호박. 호박에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때문에 호박을 잘못 보관해두면 당분이 발효되면서 변질됩니다. 호박이 변질되면 술냄새가 나는데 이것을 모르고 먹으면 머리가 어지럽고 온몸이 나른해지고 중하면 구토, 설사를 하는 등 중독 증상이 나타납니다. 때문에 오래 두었던 호박을 먹을 경우에는 호박 속을 잘 긁어내고 술냄새가 나는가 나지 않는가를 알아보고 먹어야 합니다.
1: 다섯 번째, 익지 않은 토마토. 채 익지 않은 푸른 토마토는 독성 물질인 솔라닌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먹을 때 떫은 맛이 나고 먹은 후 메스껍고 토하며 머리가 어지러운 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푸른 토마토로 반찬을 만들어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토마토를 생것으로 먹으면 더 나쁩니다. 토마토는 완전히 익은 완숙 토마토가 가장 좋습니다.
0: 여섯 번째, 썩은 생강. 생강은 썩으면 사프롤이라는 독성이 강한 유기물질을 생산합니다. 사프롤은 간암을 쉽게 초래하기 때문에 썩은 생강을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합니다.
1: 일곱 번째, 푹 절이지 않은 김치. 풋나물이나 갓 등 신선한 채소로 김치를 절일 경우 풋나물은 하루가 지나서부터 질산염이 생기기 시작하고 갓은 20일 정도 되면 질산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에 먹으면 김치 속의 질산염이 장관 내 세균의 작용으로 독성이 있는 아질산염으로 전환됩니다. 아질산염은

0: 속의 헤모글로빈을 산화시킴으로써 피의 산소 운반 기능을 잃게 합니다. 결과 몸 안에 산소가 부족하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며 온몸이 나른해지고 정신이 나지 않으며 입술이 새파래지는 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푹 절이지 않은 김치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1: 여덟 번째, 껍질을 벗기지 않은 감자. 감자 껍질에는 독성이 있는 알칼로이드 배당체가 들어있습니다. 만일 감자를 삶거나 구운 다음 껍질을 벗기게 되면 껍질 속에 10%에 달하는 알칼로이드 배당체가 감자 속에 스며들게 됩니다. 이런 감자를 사람이 먹으면 몸에 해롭거나 심지어 알칼로이드 배당체에 중독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자는 껍질을 벗긴 다음 삶아 먹어야 합니다.
0: 아홉 번째, 검은 반점이 생긴 고구마. 껍질이 갈색을 띠거나 껍질에 검은 반점이 생긴 고구마는 흑반병 병기운에 오염된 고구마입니다. 흑반병 병기운이 배출한 독소에는 고구마 케톤과 고구마 케톤 알코올이 들어있는데 이런 물질은 쓴맛이 날 뿐더러 몸에 해독작용을 합니다. 고구마를 삶거나 불에 구워도 이런 독소는 쉽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먹은 후 보통 24시간 내에 메스껍고 토하며 설사하는 등 위장관에서 비정상적인 증상이 나타날 뿐더러 심하면 열이 몹시 나고 머리가 아프며 숨이 차고 혼미해지는 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검은 반점이 생긴 고구마는 먹지 말아야 할 뿐더러 짐승에게도 먹이지 말아야 합니다.

노래 동구밭길을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과 제작의 리철욱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그녀는 어려서부터 남달랐다. 무엇이 한번 꽂히면 끝까지 파고들었고 본인 나름대로 다 알았다고 판단되면 금방 흥미를 잃고 새로운 것에 눈길을 돌렸다. 그녀는 말을 배우기 전부터 피아노에 놀라운 집착을 보였다. 키가 닿지 않는 높다란 피아노 의자에 기어올라 작고 여린 손으로 건반을 두드리며 맑고 요란한 소리를 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그녀의 어머니는 멀지 않는 곳에 앉아 미소를 지으며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지칠 줄 모르는 연주에 손가락이 부어오르고 터지기도 했지만 피아노에서 떼어놓기만 하면 울고 불고 난리를 쳤다. 그녀를 막을 수 없음을 알게 된 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제대로 음악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다. 피아노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그녀의 작은 가슴을 불태웠다. 매일 몇 시간씩 연습하며 흑백 건반 위에서 쉼없이 점프하는 그녀의 작은 손가락 사이로 자신만의 선율이 샘물처럼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 세계에 완전히 빠져들었고 눈에서는 피아노에 대한 집착과 사랑이 반짝였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녀는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다. 차곡차곡 급을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개성을 부각했다. 우선 헤어스타일에서도 자신만의 독특함을 보였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흰색의 긴 드레스와 바구니 머리만을 고집했다. 그녀는 피아노 앞에 앉으면 눈을 감고 손끝이 건반 위를 자유롭게 헤엄치도록 내버려 둔 채 자신만의 선율을 읊조리고 있었다. 그녀가 10살이 되던 해 끝내 최고급인 10급을 획득했다. 하지만 그 후의 시간 동안 그녀는 건반 앞에 마주 앉아 멍하니 밖을 내다보며 멍 때리는 날이 많아졌고 긴 드레스가 거추장스럽다고 투덜거리며 옷 사러 가자고 졸랐지만 휴일이면 어머니가 공연을 나가다 보니 같이 가주지 못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지 그녀는 아빠가 운영하는 태권도 학원까지 찾아가서 아빠를 졸라 옷 사러 갈 계획이었다. 남들의 휴일이 태권도를 배우는 아이들에게는 제일 바쁜 시간이었다. 태권도장에 들어서니 연습이 한창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햇빛이 쏟아져 땀과 나무바닥 냄새가 진동했다. 그녀는 입구에 서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관내의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하하하는 연습생들의 힘찬 구령소리는 그녀의 마음에도 힘을 실어주는 듯 했다. 동작 하나하나가 리듬감 있고 힘있어 보였다. 바로 그때 반대편 훈련 구역에서 퍽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시선이 그쪽으로 끌렸다. 조수가 판자를 지지대에 고정하자 한영이 앞으로 나와 양손으로 주먹을 쥐고 준비 자세를 취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몸을 살짝 숙인 뒤 위로 힘을 주더니 오른 주먹을 번개처럼 날려 판자를 세게 내리쳤다. 그러자 짝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판이 순간적으로 부서지고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충격적인 장면에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약간 벌인 채 와 하고 환성을 지르며 저도 몰래 박수를 쳤다. 그제야 아빠는 문 앞에 서 있는 딸을 발견하고 동작을 멈추고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녀는 흥분에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아빠, 저도 태권도 배우면 안 돼요? 저도 아빠처럼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빠는 몸을 낮추고 그녀와 눈을 맞추면서 말했다.
1: 힘들 텐데 할 수 있겠어? 우리 딸이 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0: 아빠의 시원스러운 대답에 어린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꿈의 씨앗이 심었다.

0: 심어졌다. 아빠가 다른 수험생들을 가르치는 사이 그녀는 신나게 내리치기를 연습했다. 결국 두 손이 다 터져 피가 흘렀다. 그 모습에 아빠도 적이 놀랐고 엄마는 결혼해서 처음으로 아빠와 목소리를 높였다. 피아노 치는 딸아이의 손을 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냐고 말이다. 그렇게 시작한 태권도에 대한 사랑은 초중을 졸업할 때까지 쭉 이어져 갔고 그녀의 머리는 귀여운 바구니 머리에서 남성스러운 단발로 바뀌었으며 하얀 드레스에서 새하얀 도복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태권도 훈련에 미친 듯이 매진했고 중학교 졸업할 때는 검은 띠를 두르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보통 남학생 서너 명은 거뜬히 쓰러뜨릴 수 있었다. 고중 시절에는 다시 아름다운 소녀로 변신했다. 긴 머리를 어깨까지 찰랑찰랑 늘어뜨렸고 복장쇼라도 할 만큼 유행하는 힙합댄스 스타일의 복장을 날마다 바꾸어 입고 다녔다. 그녀가 입는 옷은 곧바로 학교에서 유행으로 번졌다. 18세의 그녀는 힙합댄스에 빠졌다. 그녀는 뭘 하든 출중했다. 피아노, 태권도, 댄스, 음악, 미모마저도 부족한 것 없는 봄같이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꽃이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딸한테 큰 기대를 품고 세웠던 미래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졌다. 상해 음악학원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후 다시 유학까지 시켜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꿈을 딸이 이루어주기를 바랬었다. 그녀는 다행히 성적이 좋아서 어머니의 바람과는 멀지만 번지방대학의 예술학원 무용학과 수석으로 합격했다. 그녀 어머니는 수석이라는 타이틀이 붙는 바람에 그나마 창피해서 사람들을 피해 다닐 필요까지는 없었지만 이미 자존심은 많이 상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순환의 시작임을 그녀의 어머니는 어찌 알았겠는가. 그쯤은 전국 축구 각급 연맹 경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고 연변 축구가 절정으로 치닫던 시기였다. 전 연변은 축구의 열기로 들끓었다. 그녀가 다니던 학교에서 연변 축구 응원팀의 치어리더들을 모집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호기심이 많은 그녀는 선참으로 지원했고 치어리더 팀의 반장으로까지 임명되었다. 그것을 계기로 그녀는 축구팀과 가깝게 접할 수 있었고 축구에 몸과 마음을 바칠 만큼 열광했다. 그런데 그의 사랑은 축구에서부터 발전해 선수에 이르게 되었다. 그것도 피부색이 까만 메시라는 흑인 외적 선수에게 반해버렸다. 메시는 한 마리의 용맹한 맹수마냥 기다란 두 다리를 번개처럼 번뜩이며 운동장을 종횡무진으로 누비고 있었다. 메시가 필드에서 보여준 자신감과 힘, 생명력과 열정은 그녀에게 기쁨과 당혹감을 동시에 느끼게 했다. 그것은 마치 따스한 햇살 아래 소리 없이 돋아난 봄날의 새싹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사뿐히 자리 잡았다. 밤이 깊어가고 방 안에는 고요하고 포근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자신의 품 안에서 평화롭게 새근새근 숨쉬고 있는 그녀의 가느다란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사랑을 느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눈동자,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그는 이 사랑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자신을 헌신해서라도 그녀를 평생 사랑하고 지켜주리라는 굳은 맹세가 암묵적으로 내려졌다. 그는 이 결심을 그녀의 몸에 녹여내려는 듯 그녀를 살포시 안았다.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그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더 이상 헤어질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은은한 따스함이 감도는 방 안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현재에 대한 소중함으로 가득 찬 남자의 마음이 담겨 있었고 이 순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단단한 약속의 시작이었다. 그의 마음의 소리를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그녀는 눈을 감은 채 그의 허리를 감고 있던 손을 풀어 툭툭 튀는 심장에 얹었다. 한참을 듣더니 드디어 빨간 입술을 살며시 벌려 새하얀 이빨을 드러내며 응석 부리듯 애교스런 목소리로 물었다. 나를 위해 이혼할 수 있어요? 이혼이라는 말에 그는 그제야 잊고 살았던 자신의 아내를 겨우 떠올렸다. 그는 아내를 사랑해본 적이 없었고 자신이 책임져야 할 여자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비 오는 날에 길을 떠났다가 우연히 길역집에서 비를 피하다가 마음 착한 주인장이 건네준 비닐 우산 같은 존재였다. 비가 멎으면 버리려던 것이었는데 별로 무겁지 않아서 쥐고 있었을 뿐이고 언젠가 마음에 드는 든든한 우산이 생기거나 짐이라고 느껴질 때 언제든지 버리려던 것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아내는 그런 존재였다. 고운남은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출세하려고 아글타글 공부를 해 좋은 대학에 가고 싶었으나 겨우 연변 농학원에 입학했다. 졸업 후에도 뒤를 밀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용종 산골 마을의 인삼재배 기술 일꾼으로 안배되었다. 농촌에서 도망치려고 멀리 뛰어봤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셈이었다. 자신의 고향 마을보다 더 깊은 산골로 다시 돌아온 운남이는 한심스러웠다. 운명이 왜 자기한테 이렇듯 가혹할까 싶었다. 가정 조건이 좋은 집 애들은 농업국이요, 기술감독국이요 하는 신의 국자가 붙은 곳에 안배되었다. 운남이의 이런 심정을 알 리 없는 촌장은 대학생이 왔다며 경사가 난 듯 어깨를 들썩이며 반가워했다. 숙소도 본인의 집에 마련해 주었다. 촌장네 집 본 건물에 붙여서 지은 작은 방이었는데 온돌도 따로 놓아 단독방이나 다름없었다. 집안에 들어서니 왼쪽 현벽에 오래된 이불장과 옷장이 한 면을 차지하고 있고 맞은편에 침대가 놓여 있었다. 침대 옆 오른쪽에 책상과 글상이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책 몇 권이 꽂혀 있는 작은 책장과 앙증맞은 탁상 거울이 놓여 있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연분홍색 침대 시트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공기 속에는 은은한 여자의 향이 느껴졌고 마치 신혼방에 들어선 듯 따뜻하고 안온한 느낌이 들었다.
1: 누가 사는 집 아닌가요?
0: 그의 물음에 촌장은 허허 웃으며 대답했다.
2: 올해 대학 시험에서 떨어지고 집에서 수련하고 있는 우리 딸년이 쓰던 방이라오.
1: 아니 그럼 제가 피해를 주는 거 아닌가요? 조용히 공부를 해야 할 건데.
2: 아니네. 공부 머리가 없어요. 세 번이나 떨어졌어요. 근데 이건 비밀이라오. 우리 미녀가 알면 나 죽어요.
0: 촌장은 웃으면서 눈을 찡긋해 보였다. 운남이도 두 번 만에 겨우 대학에 붙었던지라 그 마음을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은근히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이름도 촌스럽게 미녀라니 이름값을 할 만큼 예쁜 건가. 우울하던 마음에 한가닥 햇빛이 스며들듯 씩 웃음이 나왔다. 이곳에 오기까지 아마 처음 찡그렸던 얼굴을 펴는 것 같았다. 이튿날 아침 6시가 되자 촌장은 아침 식사를 하라며 아랫방 창문을 똑똑 두드렸다. 온나미는 겨우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대충 세수를 하고 잠도 덜 깬 채 큰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넓고 긴 외태머리를 딴 처녀가 등을 돌린 채 가마목에 앉아 큰 가마에서 국을 뜨고 있었고 촌장 부인은 부엌에서 불을 놓고 있었다. 촌장은 어서 밥상에 앉으라며 손을 끌었다.
2: 우리 식구랑 한상에서 식사를 해도 괜찮지요?
1: 아이고 그럼요. 아 그리고 말을 놓으십시오. 자식 같은 사람인데요.
0: 촌장은 허허하고 웃고는 그럼 그럴까 하면서 부엌을 향해 소리쳤다.
2: 자자 그만하고 올라들 와. 서로 인사도 하고.
0: 그녀가 국사발을 조심스레 온나미의 앞에 놓으며 살짝 머리를 끄덕였다. 온나미도 요심

미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한눈에 안겨오는 것은 까만 피부였고 길쭉한 얼굴에 가늘고 긴 두 눈, 평평한 콧마루와 선이 선명하지 않은 입술, 한마디로 희미한 얼굴이었다. 긴 외태머리와 고전적인 분위기를 풍기던 뒷모습이 훨씬 더 아름다웠다는 아쉬움이 들었다. 이름값을 못하는 얼굴을 보며 온나미는 저도 몰래 희미하게 웃어주었다. 온나미는 하루도 이곳에 있기 싫었다. 어떻게 하면 시내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다. 그러나 낮에는 묵묵히 일만 했다. 인삼 재배가 잘돼 성과를 따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것 같기도 했다. 밤에는 무료하기 짝이 없었다. 한적한 시골의 밤은 조용하고 벌레들이 우러대는 소리만이 생명의 존재를 알리는 것 같았다. 달이 휘영청 밝은 늦여름의 밤에 온나미는 살며시 철문을 닫고 문 앞 개울가 버드나무 아래에 빨랫돌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담배 한 가치를 붙여 물고 졸졸 흐르는 시냇물에 발을 담궜다. 부드러운 물갈기가 발가락 사이를 요리조리 감돌며 간질거리는 느낌이 좋았다. 갑자기 작은 두 발이 스르륵 옆에 가지런히 놓인다. 미녀가 슬며시 옆에와 앉아 있었다. 그날부터 둘은 밤마다 빨랫돌 위에 앉아서 서로의 진로와 인생에 대해 끊임없는 이야기를 나누어 갔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물고기 잡으러 떠났다. 온나미는 부지런히 발로 풀숲을 더듬으며 물고기를 몰아낸 후 그물로 떠서는 미녀가 들고 서 있는 고기 다래끼에 담았다. 갑자기 미녀가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다리 사이를 가리켰다. 거마리 한 마리가 허벅지에서 위로 기어오르고 있었다. 온나미가 손을 대려는 찰나 거마리는 팬티 안으로 쑥 들어가 버렸다. 덜컥 겁이 난 미녀는 재빨리 팬티를 벗어버렸다. 온나미는 가볍게 거마리의 주변을 손으로 탁탁 치면서 떨어져 나가도록 했다. 거마리가 떨어져 나간 자리에는 빨간 피가 길고 곧게 뻗은 두 다리를 따라 흘러내렸다. 거머 반지를 한 얼굴과는 달리 몸은 하얗고 근육은 팽팽했으며 손에 다치는 느낌은 부드러웠다. 마치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아름다움과 사랑을 관장하는 신, 아프로디테의 화신처럼 온몸에서 타고난 자연의 아름다움이 발산되고 있었다. 황홀함에 손을 떨었다. 급기야 손을 떼려는데 그녀가 그 손을 꼭 누르며 그 자리에 머물도록 허락해 주었다. 그 한 해 동안 둘은 부모님과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에서 들에서 냇가에서 볕집더미에서 술래잡기를 신나게 놀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 방송. 12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 방송. 8시 20분 주황이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